0: 劝。
1: 기묵히는얘기를보시라고 Is everything alright? 밴드에서또다니뮤직플레이거를했어요너무났어희열이고